mirror, man, ew. Guru mirror, man, ew. Guru me a nephew. Guru me a jacket. 구름과의 케미. 구름과 하루 쟁여.